머릿속은 파란색만 가득한 이 방황 저게 혐오도 가자만 내 마음속은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을 잃었거만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도 약간 추락해 아는 길을 너의 신념 너를 믿음 욕심들은 추락해 아는 매일 매일 해가 뜨기는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네가 바란 별들은 어둠 속에서만 뜬다는 걸 절대 잊지마

많았지. 하염없이 더 넣고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있었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에